어, 그래, 클린 그때도 자자 됨다디, 저 보차 해지다. 아, 자, 수는 나라도 됨다디, 니 엄마 케이 두 번이스도, 자, 방아사 방아 없다, 카케이네, 이즈라에, 헤헤, 카스바니, 아이졸, 아자.